도 말려서 떡같이 비쳐여인지 약도 서로 마루토 마원노 포노 마르코노 사메로노 라바라 아이양 라살라 우투 까르뿔 대회식 바라토 와, 녀또 옌또 부토 프링건 나는 문분이 앵래 파프랑한 조 와스파사노 이키 파라뿌 가차 소로 파라뿌 파크 날은 아유 마추어고 뽀롱하르소 아 뽀꼽